0: 네 대파 완료하고 있어. 자 와와리아테 댄스야 프로 와이에 디아마 에리베스로 에리베디우토 어마들이 오무세 위여버니리 댄스메 가사사우세 위여버니리 귀온 언남에 나오니네 나와야 팝팝 위여네 바보스의 사라 와디 19 yes 아브라함 에디 한겨리 yes 나스라 위니야 프로 넘어디 아오바 남산남이 팝팝 위여 구폼치 Bible say that could be, that could be, that could be. Abraham and the band who swan up. On one, I can find a piece of your boy in a row. Now I'm here for you. Father, before I go, when you show us, I'm still here for you. After that Sunday, what's with your Bible to an asshole? Messiah, after that Sunday, what's with your Bible for a book? Now we're here this year.
1: Come on.

하. 어여냐며 어찌하시에 옛매새 양코 퍼내시오. 하나님의 인생으로 지하며 외비하고 미안한 죄배우 외비하고 나설위하고 나리하고 어찌하시에 대리하는 것이 마사한 양코 퍼와 완치해 놓은 것.